0: 세이치네.
1: 이게 나라는 나라 진짜 많아.
2: Uai, menino, esse forró chicote de luz é bom demais, rapaz. Da onde...